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안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고향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1% 21.3126651% 21.312665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멜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671% 21.312667252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라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장종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0: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온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있었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황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기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책의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종점보호, 야생동식물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계속해서 가사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생의 사랑.

0: 저 수수께끼 하나만 잡을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 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파란 손수건.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2020년 국산화된 10만 카드 AI 초클러스터로 대규모 국산 컴퓨팅 성능이 건설 가능해서 효율적 활용과 광범위한 서비스, 복제 가능성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서광 8000은 이미 20여 개 분야를 아우르며 국가 슈퍼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돼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개인 사용자에게 전면적인 컴퓨팅 파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능동형 AI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감지 기능, 장기 기억, 정서 리해 등 핵심 기술을 탑재한 최초의 능동형 AI 로봇이 서해 서한 분회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로봇은 일상생활 속에서 능동적인 정서적 동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는 중국 AI 산업의 획기적인 혁신을 목격하게 했으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AI 핵심 성과들은 전시 부스의 화려한 전시품 그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생활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성과들이 선사할 더 많은 편리함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0편 인민군대의 승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룡의 제1도시 복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조흥송 사홍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90편 인민군대의 승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군사투쟁은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승전 능력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군사훈련과 전시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의 승전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시기와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파악하고 신시대 인민군대의 사명, 임무와 향후 5년간 우리 군대 건설의 중심 임무에 근거하여 인민군대에 제기한 전략적 요구입니다. 전군은 반드시 당주왕, 주왕군사위원회와 습주석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실시하고 우환의식, 위기의식, 전투의식을 강화하여 모든 정력의 초점을 전투에 집중시키고 모든 사업의 주력점을 전투에 둠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신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20차 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으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군사 전략 지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강군 흥군의 관건은 전략입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와 시대와 역사의 변화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의 전략적 정세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

지원은 더욱 긴 시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목표와 임무, 기본 방침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대하여 전략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군사 전략 지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추세에 따라 움직이며 국가의 발전 전략과 안보 전략의 새로운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하고 군사 역량의 건설과 활용에 새로운 발전을 더욱 잘 이끌어 세계 군사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주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군사혁명이 날로 새로워지고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사유와 리념,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작전방식, 작전공간, 작전수단에도 심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최근 몇 차례의 국지적인 전쟁과 무장 충돌로부터 보면 전쟁 형태가 바야흐로 정보화 전쟁, 지능화 전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정보화 전쟁, 지능화 전쟁의 특징과 법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제를 연구하며 군사 훈련과 전시 대비에서의 중대한 현실적 문제를 연구해 군사 전략 지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섭 능력과 실전 능력 건설을 확고히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여 반드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진섭 및 합동 작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인터넷 정보 체계에 기반한 합동 작전 능력과 전역 작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대가 전천후로 전쟁을 대비하고 수시로 싸울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강대한 전략적 진섭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성격의 작전 역량 비중을 높이고 무인 지능화 작전 역량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인터넷 정보 체계의 건설과 운영을 통합해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 역량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합동 작전 지휘 체계를 최적화하고 합동 작전 지휘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정찰 조기 경보, 합동 타격, 전장 지원, 종합적인 보상 체계와 능력 건설을 추진해 전투할 수 있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강대한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전투력 표준을 견제하고 작전 수요로 군대 건설을 인도하며 높은 표준으로 군대 건설에 관한 14.5 총체적 규획의 실시를 잘 틀어주고 전투력 건설을 제약하는 중점 문제와 난제를 깊이 있게 해결해 투쟁, 건설, 전시 대비를 일괄 추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실전화 군사훈련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은 부대의 일상적인 중심 사업으로서 전투력을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기본 경로이자 가장 직접적인 군사투쟁 준비 사업입니다. 승전 능력을 제고하려면 반드시 전투에 따라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투에 필요한 것을 꾸준히 훈련하며 군사훈련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속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투와 훈련의 일치를 강화하고 계속하여 작전 수요로 전투 훈련을 인도하며 훈련으로 전투력을 촉진함으로써 신형의 군사훈련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합동작전과 합동훈련을 심화하고 우리 군대 특색의 합동훈련 체계를 발전시키며 계속하여 합동훈련으로 군종과 병종의 훈련을 인도하고 군종과 병종의 훈련으로 합동훈련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작전 임무, 작전 상대, 작전 환경을 긴밀히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항 훈련을 크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며 새로운 장비, 새로운 역량,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훈련, 수단과 방법을 발전시키며 훈련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훈련 보장을 강화하고 배치를 최적화하며 요소를 보완하고 방식을 혁신해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투 정신 육성을 강화하고 부대를 엄하게 단속하고 단련시켜 고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강한 전투 정신을 과양하여야 합니다. 넷째, 군사 역량의 상시화, 다양화 운영 수준을

0: 높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투쟁, 전시 대비, 건설을 병행하고 군사 역량 운영의 특징과 법칙을 연구하고 파악하며 군사 투쟁을 확고히 영활하게 전개하고 안전 태세를 적극 조성하며 위기와 충돌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국제적인 전쟁에서 승전하여야 합니다. 국가 안보 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시 준비와 군사 훈련에 정력을 기울이며 각 방향, 각 분야의 군사 투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며 확고한 의지와 품성, 영활한 전략과 책략,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전군은 항상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존의 조건에 입각하여 승전하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수시로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수시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군대가 부르면 나설 수 있고 나서기만 하면 싸울 수 있고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사랑의 봄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룡해 제1도시 복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양의 역사는 7-8천년 전에 베리강 문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2000여 년 전에 지난 후부터는 동군, 선주, 개조 등으로 불렸습니다. 복양에는 서수파 유적과 위도고성 유적, 춘추 척성 유적, 5대 선주성 유적, 창힐릉, 자로모사, 휘란비 등 많은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남성의 동북쪽, 하북과 산동, 하남 세계성의 접경지대 위치한 복양은 중원의 중심에 자리 잡고 황하와 인접한 오랜 세월을 겪은 고성입니다. 옛날에 제구라 불린 복양 고성은 삼고시대에 중국 5대 제왕 중 한 명인 창힐과 그의 부족이 생활하던 곳으로 희록유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춘추시기 제후국 중 하나인 위나라는 기원전 629년부터 338년간 이곳에 도읍을 두었고 14차례에 걸친 제후국들의 회맹도 이곳에서 있었으며 14년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역설하던 공자는 10년간 이곳 위나라에 머물렀습니다. 기원전 200년대 진나라가 이곳에 복양현을 둔 때로부터 이곳은 줄곧 황하강 중하류 일대에서 상업이 번창하고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황하강이 수차 물길을 바꾸거나 범람하면서 혹은 전란으로 인해 복양고성은 수차 무너졌다가 다시 복원되기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고성 유적과 역사거리만 남아있습니다. 천여 년 전 5대 때 축조한 복양고성은 성벽이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듯 둥글게 조성되어 와호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복양고성의 성벽은 둘레가 10.2km, 고성의 부지는 21평방km에 달합니다. 현재 성벽은 무너지고 터만 남았지만 길게 뻗은 성벽의 흔적이 역력하고 성 안에는 지금도 5대 때 조성한 복양고성의 도시 구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복양 옛성은 사패루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대 거리가 명나라와 청나라 때 구도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거리 양쪽의 가게와 가옥들은 청색 벽돌에 회색 기와로 단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건물마다 내 귀퉁이가 건듯 들린 지붕이 예스럽고 대들보와 기둥에 질비한 조각과 그림, 생동한 벽돌 조각, 우아한 물루, 높은 문지방 등은 모두 명과 청왕조 때 품격을 띱니다. 복양 옛성 사거리에 위치한 사패루는 더욱 예스러우면서도 소박해 보입니다. 중심각이라고도 하는 이 건물은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복양의 대표적인 고건물입니다. 8.6m 높이의 길이와 너비 각각 6.6m의 네모난 사패루는 사면의 돌기둥이 지붕까지 닿아 있으며 지붕을 덮은 초록색 기와가 푸른 빛을 냅니다. 지붕 중심에서 사면으로 흘러내린 지붕 마루에는 각각 8마리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처마의 내 귀퉁이에는 풍경이 달려 바람이 불면 청아한 소리를 내고 루각의 내부에는 조

0: 육곽과 벽화가 즐비합니다. 육곽 상단의 사면에는 희록유도와 선현구도, 하삭보장, 북문쇠약 등 글자가 새겨진 네 개 편액이 걸려 고성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희록유도는 복양이 한때 창일의 도읍이었음을 말하고, 선현구도는 복양의 옛날 이름을 말하며, 하삭보장과 북문쇠약은 북송 때 복양이 북송의 도읍변량을 지키는 군사 요충지였음을 말합니다. 자로묘사는 공자의 유명한 제자인 자로의 무덤과 사당을 말합니다. 자로묘사의 축조년대는 미상이지만 수경주 하수의 기록에 의하면 1400년 전 북유의 지리학자 력도원이 수경주를 쓸 때 이곳은 벌써 자로의 무덤이었습니다. 보수를 거친 자로묘사는 묘총과 묘비, 석상생, 형전, 석방, 산문 등을 거느린 복양의 대표적인 등묘로 되었습니다. 그중 형전과 산문은 청나라 건물 양식을 띠고, 대전과 교체는 명나라 건물의 품격을 보입니다. 한나라 때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자로의 무덤은 봉분의 높이가 43m, 지름이 29m에 달합니다. 묘총의 주변에는 돌기둥과 돌문, 비석, 돌사자, 돌거북 등이 자로를 지킵니다. 복양은 룡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87년 8월 17일, 복양시는 서수파 황하강물 인수로를 정비하던 중에 앙소문화유적지 45번 무덤에서 조개로 만든 룡과 호랑이 모양의 보장품 3세트를 출토했습니다. 64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는 이 룡은 고고학자들로부터 중국 제1의 룡이라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로부터 6천여 년 전 복양은 북유시족 사회에 진입했으며 중국 룡문화의 발상지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대한 발견으로 인해 당시 언론과 사학계가 들썩했고, 중국의 룡토템 역사는 3천년이나 앞당겨졌으며, 복양은 중국 룡의 고향이라는 미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의 복양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페루와 자로묘사, 중화 제1룡 등 명소 외에도 많은 인문경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옥과 창일이 묻힌 이재릉과 674년에 신축한 보조사,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묘 대성전 등 유적지와 문물들은 복양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두터운 역사책이자 눈부신 화폭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는 유적과 문물만 남긴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명인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복양도 마찬가지로 창일을 비롯해 많은 역사 명인들을 낳아 사서의 복양 고유의 편장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조상 중 한 명인 전옥이 이곳에서 전옥력을 만들어 처음으로 1년을 365일로 확정했고, 창일이 이곳에서 문자를 창제해 노끈 매듭으로 기록하던 중국인들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우 임금의 아들 하계가 이곳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구정을 주조했습니다. 그 밖에 전국 시기에 유명한 군사가 오기와 진나라의 개혁가 상항, 당나라 천문학자 승일행, 북송의 수리학자 황초, 료씨 춘추를 집필한 료불위 등도 모두 복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양은 이런 문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도심의 척성 문화보호구를 나누어 유적과 문물들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춘추 시기 위나라의 중요한 읍이었던 척성 유적지에는 현재 전옥현궁과 룡궁, 역사 전시실, 자로묘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모여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어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3: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 오늘은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은 강서성 경덕진시 창강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국 창건 후 가장 일찍이 개관하고 도자기 소장품이 가장 많은 유일한 도자기 예술 전업성 박물관입니다. 2015년 10월 개소를 거친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신관 부지 면적은 5만 9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건축 면적은 3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관내에는 신석기 시대 이래의 도자기와 한나라 당나라 시기 이래의 도자기 명품 총 5만여 개 소장했습니다. 그중 국가진귀문화재는 1,641개에 달합니다.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의 주체 건물은 총 7층이 있고 건축 설계에는 도자기 요소가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리 외벽의 무늬는 도자기 표면에 빙결문을 본따서 설계됐고 1층 로비와 각층을 잇는 복도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모방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9개 고정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대 시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시기 등 역사 시기를 위주로 한 고대 도자기 전시실이 4개 있고 유상체, 유하체, 조각 도자기, 고온 채색류 등 기예를 위주로 한 현대 전시실 5개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부터 도자기를 생산한 경덕진은 20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1000여 년의 국영 도요지 역사, 600여 년의 궁정 도요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청은 신석기 시대부터 원나라 시기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의 발전사를 전시했습니다. 그중 송나라 시기의 영청자, 인화자, 원나라 시기의 청화자, 고온 채색유 도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전시청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도자기를 전시한 가운데 명나라 국영 도요지를 주로 전시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청은 민국 시기 도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시기 여러 역사 원인으로 인해 경덕진 도자기가 쇠퇴했고 도자기 회화 분야에서만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주산 8호를 대표로 한 한진의 도자기 회화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주산 8호는 1928년 왕기의 창도로 설립된 도자기 화가 단체입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작을 내놓고 서로 교류하고 소감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덕진 도자기 예술의 새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청은 세종국 창건구 경덕진의 각종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세종국 창건구 경덕진은 기본 작업장을 조정해 10여 개 도자기 생산 업체를 설립함으로써 완비한 도자기 공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진열용 도자기, 기념용 도자기까지 만들면서 천년의 도자기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국, 인민, 우주, 예술, 광명, 홍성, 홍기, 위민 등 대형 국영 도자기 공장

0: 10대 도자기 공장으로 꼽혔습니다. 전시청에 전시된 인민의 총화자, 광명의 영롱자, 건국의 채색자, 예술의 분체자가 경덕진 4대 전통 명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시청은 경덕진이 당대 도자기 예술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오늘날 경덕진 도자기 산업은 예술 도자기, 일상 도자기, 공업 도자기, 첨단 기술 도자기 등 여러 류향을 발전해냈습니다. 주체들로는 대형 도자기 공장도 있고 개인 예술 작업실도 있으며 현지에서 전승된 기술자도 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경덕진 18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맥락을 체계적이고 완정하게 담아 관중들로 하여금 경덕진이 도자기의 고장이 되기까지 명성을 떨친 발전사를 실감하게 합니다. 2019년 경덕진 국가 도자기 문화 전승 혁신 시금구가 비준을 받았습니다. 2021년 경덕진 도자기 산업 총 생산액은 516억 원에 달하고 그중 문화창의 제품이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조흥송 사홍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소성 고우시 이 작은 도시에서 조흥송 일가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2014년 아들 조개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남경 공업대학 건축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불행이 이 젊은이에게 닥쳤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조개는 심각한 통증으로 왼쪽 팔을 쓰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악성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 가정의 평온함을 무너뜨렸습니다. 9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이들에게 있어 아득한 천문학 숫자였습니다. 이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다행히 여기저기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학교 사생들이며 이들 부부 직장 동료들이며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40만 원이 모아졌고 조개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투병 생활도 이 젊은 생명을 잡지 못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조개는 신체를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마지막 가치로 이 사회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그는 부모님과 함께 40만 원을 사회에 환원했고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2020년, 24살의 조개는 영원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조흥송은 아직도 당시 돈을 보내주신 사람들 명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지만 늘 그들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조개의 아버지 조흥송은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셨다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개의 어머니 사홍란은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그들에게 기부했기에 받은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부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열심히 돈을 벌어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 사홍란은 시간제 청소부 일을 하고 남편 조흥송은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만두 가게 직원, 종이 상자 공장 직원, 환경 미화부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가장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이들 부부는 현지 학교에 10만 원을 기부했으며 또 홀몸 로인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사홍란은 돈을 버는 것이 허기를 달래거나 옷을 사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넘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2025년 연말 또다시 1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들 부부는 6년이란 시간을 들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경시에는 유체 기증자들을 위해 지어진 기념림이 있습니다. 조흥송 부부는 매년마다 아들을 보러 이곳을 방문합니다. 조흥송과 사홍란 부부는 아들의 각막이 그 누군가에게 빛을 가져다 줬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가 밝힌 이 세상도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평범한 이들 부부는 6년간의 견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흥송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하고 사랑하니 시름을 놓으렴. 또 기부도 계속하며 행복하게 살아갈게. 감동 중국 기념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에 대한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은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검소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견지.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선사합니다. 조흥송, 사홍란 부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 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의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삼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3: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화교 3호 사업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1: 속평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이 7월 28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은 28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슬로벤스코 공화국 펠레그리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 환영 의식을 가졌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중국 주재 슬로벤스코 대사, 대통령 집무실 주임 등이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중앙예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단이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안내하에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 분대식을 관람했습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 의식

0: 회의 끝난 뒤 습금평 주석과 플리그리니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슬로벤 수권은 가장 일찍 새 중국과 수교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양국 친선의 나무는 뿌리가 깊고 잎이 모성하다고 표했습니다. 2024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간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협력 성과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전통 친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슬로벤 수구와 함께 상호 존중, 상호 신뢰, 평등 호혜, 그리고 안정적이고 강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양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다음 단계의 쌍방은 네 개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비록 양국은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친선 협력이 양자 관계의 주 선율이 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건전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중국은 슬로벤 수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슬로벤 수거와 함께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둘째,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슬로벤 수거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중동부 유럽 국가 협력에 적극 동참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쌍방은 정부 간 협력위원회 등 기재를 활용해 두 나라 협력 심화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로봇 제조,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과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더 많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민심 상통을 증진하고 전통 친선을 선중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왕래의 편리를 제공하며 양국 청년들이 교류와 학습, 참조를 통해 상호 료해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자간 조류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기회와 더불어 적지 않은 도전도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평등하게 협상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분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 유럽 동맹을 동반자로 여기며 성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유럽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이 중국과 유럽 간 공감대에 초점을 맞추고 모순과 의견 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중국과 유럽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슬로벤 수거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괄목할 만한 발전 성과를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5개년 전망 계획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하게 하고 이는 또 참고 가치가 큽니다. 슬로벤 수거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친선을 심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무역,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로봇,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슬로벤 수거에 투자하고 합작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 동맹 현국인 슬로벤 수거는 유럽과 중국 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 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슬로벤 수거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을 크게 중시하고 찬성합니다. 슬로벤 수거는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국제법을 수호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슬로빈스코는 습금평 수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제기한 리념과 창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중국과 함께 긴밀히 조율 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강화해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전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날 정심 습금평 수석은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슬로빈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을 찾아 인민용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1: 중공조항 정석이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화교 사무 사업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을 단합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화교 사무에 관한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재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게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전국 화교 사무 사업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습근평 총서기는 화교 사무 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히 중요한 지시를 내려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한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할 때 대해 임무와 요구를 제기하고 신시대 새 로정에서 화교 사무 사업을 잘할 때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관철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은 화교 사무 사업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시대에 화교 사무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신시대 당의 통일 전선 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과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며 화교 사무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20차 당대회와 20기 3차와 4차 전원회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주선율을 견지하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화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국내 화교 사무와 국외 화교 사무 간 협동과 자원 함양, 역할 발휘를 통합 추진하며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야 합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을 긴밀히 단합해 그들이 조국의 현대화 건설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며 중화 문화를 고양하고 조국 통일을 촉진하고 중외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 하는 등 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인 리간걸은 총화연설에서 화교사무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의 중대한 의의, 시대적 가치, 핵심 요지, 실천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 특히는 당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대한 관철과 실시에 착안하며 단결 분투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법에 따라 교포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계속 분발 진취하는 한편 각 측의 역량을 널리 응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을 함께 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운남성, 신강 위글자치구, 외교부, 교육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 화교연합회 관계자들이 대회에서 교류하고 발언했습니다. 로쌍장춘, 오정룡, 함휘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의 관리를 받는 일부 금융기구, 기업, 일부 대학교, 일부 외국 주재 대사관과 령사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해내외 종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당산 지진 구조와 새 당산 건설 50주년에 즈음해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습근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28일 하북성 당산시에서 조사연구와 위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재해방지, 재해감축, 재해구조사업을 잘하고 위대한 지진재해구조정신을 고양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다지고 관측과 조기 경보, 응급 처리, 긴급 구조, 재해 복구 등 기재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재해 방지, 재해 감축, 재해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인민 대중의 생

0: 조난 동포와 지진 구조에서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기념벽을 향해 세 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사람들은 50년 전에 발생한 재난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시 눈물겨웠던 지진 구조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당산 인민은 폐허 속에서 현대화 신흥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인민을 지도해 각종 곤란과 도전을 극복한 생동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에 간절한 당부를 명기하고 재해에 적극 대응하며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형성한 강대한 정신력을 전승하고 선양하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등 재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여웅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야 합니다. 당산시 하지마비 요양원에서 리강 총리는 최근 연간 요양원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지진 부상자들을 위문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히 나에게 위탁해 여러분들을 유문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보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강인한 불굴의 정신과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자세는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과 생활이 갈수록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의료 재활, 일상 도우미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강화하며 장애인 보조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 것을 관련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의료진의 신근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전문적이고 세밀한 봉사로 장애인들에게 온기를 더 많이 전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안능그룹 제1공정국 당산지사의 관련 구조기지에서 리강 총리는 기지의 구조 임무 배치 등 상황을 요해하고 각종 장비를 살펴본 뒤 구조인원들과 교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응급구조에 대한 긴장의 끈을 항상 조이고 실전 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신속한 대응력과 과학적인 구조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분야의 장비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당면 홍수 방지 관건 시기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룡이 수행했습니다.
1: 전국총협이 28일 북경에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특별협상회를 열었습니다.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전국총협 주석인 왕혼영이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은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은 삼농 문제 해결을 전반 당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을 견제하며 빈곤 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안아왔다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중대한 배치를 함으로써 새시대 삼농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농업 강국 건설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으며 향촌 전면 진흥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민총협은 농업 농촌 현대화에 관한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공 20기 4차 전원회의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결책 배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관련 임무를 착실히 관찰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과 질적 수준의 관계됨을 깊이 파악하고 식량 안전이 나라 대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용 제기 그리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 추진, 강농, 해농, 분농 정책 효과성 제고 등 중점 과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 연구와 협상 의정, 민주 감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실용적인 제안들로 농업 농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근 100명 전국 정협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정협 농업농촌위원회 책임자가 특별조사 연구 상황을

0: 소개했고 25명 정협위원과 전문가들이 종자산업진흥, 식량생산능력지구, 농민의 안정적 소득증대 등을 주제로 협상 제안을 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문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전국정협부주석인 석태봉이 오전회를 사회했습니다. 중공장 공문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 교류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28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계열 조제 소식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경제 운행 태세는 량호하며 실질적이고 혁신적이며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영 주체의 활약도가 더 높아져 전국적으로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활성 경영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고 세금 신고 가구 수는 10% 증가했습니다. 세수와 경제 성장의 균형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세무 부문이 징수한 세비 수입은 루계로 1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세수 수입은 10조 원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호정림 국장은 상반기 공업기업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고 그중 제조업 판매 수입은 7.3%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기업 판매 수입이 전체 기업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해 중국 경제의 기본판 내실이 잘 다져졌습니다. 신질 생산력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올 상반기 장비 제조업,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고학기술 서비스업 이 세 업종의 판매 수입이 전체 기업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100만 가구 중점 세원 기업의 신고 리운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여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0: 상무부가 7월 28일 이른바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사실을 해명하고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 한용사장은 최근 국제사회에 나타난 이른바 보조금이 생산능력 과잉을 초래한다는 논조에 대해 중국은 산업보조금과 생산능력 과잉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한다고 표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산업화 공료, 시장 소비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보조금은 모든 시장 운영 조치에 동등하고 적용하게 차별 없이 제공하며 외자 기업도 적극 참여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역 흑자 문제에 대해 상무부 대무역 책임자 하소구는 중국의 무역 흑자는 글로벌 분공 체계와 무역 구도 변화에 따른 객관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무역 흑자에 대한 외자 기업의 기여도가 16%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외자 기업이 풍부한 투자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자가 중국에 있지만 리익은 모두에게 차려진다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하소구는 올 상반기 중국의 상품 무역 수입 증가률이 22.1%로 수출 증가 폭보다 뚜렷이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2대 수입 시장이며 초대 규모의 시장 수요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방과학기술대학 컴퓨터학원 연구원인 왕극은 우리나라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국제 선진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2013년 이래 왕극은 고위절단, 신부전 등 좌절을 겪으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낙관적인 정신으로 과학연구에 몰두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 고지를 향해 매진했습니다. 한 여름날 밤 휠체어에 앉은 왕극은 부랴부랴 컴퓨터 학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다 보니 손은 언영 굳은살이 박혀있습니다. 이는 휠체어를 타고 과학기술 강군 목표를 향해 정진한 그의 다함없는 분투 과정을 실증하기도 합니다. 왕극은 국방과학기술대학이나 군대과학기술종사자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강군 목표를 위해 인류의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국방건설을 지탱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4살도 안 되어 국방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왕극은 33살에 교수가 되고 38살에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이란 개념을 제기하고 또 팀을 이끌고 자주적으로 핵심 도구와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또한 단점 조사와 안전 검증 등 난관을 공략해 자주 통제가 가능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2013년 초 과학연구의 정상을 향해 달리던 왕극은 그만 대동맥 방리 진단을 받으며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두 다리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왕극은 두 번째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며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서도 자신의 힘을 보태고 사람들의 관심에 보답하려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음력서를 보내자마자 재활 단계에 있던 왕극은 직장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모 국방 973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기술 수석 전문가로 나섰습니다. 2021년 국방 973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극은 또 뇨독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주 병원에 가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학 계산기학원 모효광 교수는 이토록 심각한 상황도 휠체어 전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효광 교수는 왕극은 불편한 몸을 움직이면서도 군 소프트웨어의 보안과 신뢰성 문제에 전념하면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방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생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성을 더욱 중시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분초를 다투며 과학연구에 몰입한 왕국은 팀을 이끌고 여러 국제 선진 수준급 혁신 성과를 따내고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 골간 인재 120여 명이나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0: 중앙방송총국 제1회 지능형 로봇 응용 기능 전시가 7월 28일 북경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행사는 생산 제조, 창고 물류, 응급 구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체화 지능형 로봇의 현장 응용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지능형 제조가 혁신의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또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활력 데이터와 로봇 진화 추세를 발표했습니다. 제1회 CMG 세계 로봇 태산 등반 대회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편의 운행 편수는 루계로 13만 편,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올 6월 기준 화물 적재율은 연 46개월 동안 100%를 유지하고 품질과 효익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0: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환경대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개선되고 지표수 환경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국내 339개 지구급 이상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한 립방미터당 29.9 마이크로그램, 전국 지표수 1류 내지 3류 수질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87.4%를 기록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건에서는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종교를 보내드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정성껏 수호하여 해상숲이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한 가운데 두 나라 사이 대립이 승격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본색 전면적 의법 지국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오늘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은 지국의 시작이다. 이 구절은 순자 군도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름이 황이고 전국 말기에 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래서 법은 지국의 시작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바로 법 제정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이는 순자가 국가 관리에서 일으키는 법도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순자는 도덕과 법률을 병행하고 인정과 강권 통치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유가의 주장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법가의 사상과 국가 관리 리념은 중국 고대 정치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당나라 초기에 명신 대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수는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대수는 일찍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은 나라가 천하에 큰 신의를 펼치는 근본이다. 이 말은 법은 지국의 시작이라고 한 순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했던 대수는 당 태종으로부터 대리사경에 임명되어 법령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정관 원년 바로 기원 627년 당 태종 즉위 초기 조정에서는 관원을 대규모로 선발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관직 경력을 위조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안 당 태종은 부정 행위를 한 자들에게 자수를 요구하고 발각되면 중형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뒤 관직 위조 사료가 적발됐습니다. 당 태종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직 위조자를 처형하랬으나 대수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고 유배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태종은 대노하며 경은 법을 지키면서 짐들어 신의를 잃게 하려는가고 따져 물었습니다. 바로 자기는 법령을 지키려 하며 황제의 나는 위망을 잃으란 말인가란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란 나라가 천하에 신의를 펼치는 것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나라가 천하에

0: 은하의 자신의 신용을 펼쳐 보이는 것이라. 당신이 천재긴 하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대수의 말을 들은 당태종은 짐이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경이 바로 잡아주니 짐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법의 조항으로 나를 바로잡아주고 법을 집행해 준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태종은 애초에 체면을 잃은 것 같아 아주 불쾌했지만 대주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나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대주가 지키려 했던 것이 법의 공신력이고 국가의 공신력이었기 때문입니다.
1: 강진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릇 뛰어난 식견을 가진 지식인들은 모두 법률의 공신력과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해왔습니다. 한나라 때 허신이 변한 설문 해자가 기록한 데 따르면 고대 중국의 법자는 회의자로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왼쪽의 삼수변은 물이 추구하는 공평함처럼 법도의 공평함을 지향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윗부분은 해태지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해태는 법정에서 범죄자를 빠르게 가려내는 전설의 동물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은 겉자로 해태가 가려낸 자는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부류의 인물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법이 지닌 의미에 대한 옛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말을 빈다면 법은 국가 관리의 중요한 도구, 국정 운영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반드시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면적 의법치국의 함의는 주로 두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인민의 의사와 사회 발전 법칙을 구현하는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 당의 제1세대 주왕 지도 핵심인 모택동 동지가 주도해 제정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인 오사헌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

0: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정성껏 수호하여 해상숲이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은 국제 홍수림 생태계 보호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자라는 이 나무가 왜 홍수림으로 불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홍수림은 특정 종류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대와 아열대 해안 조간대에서 자라는 목본 식물 군락을 말합니다. 이 식물들은 단닌산을 다량 함유하고 해서 나무 껍질을 긁으면 산화되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뿌리가 발달한 홍수림은 바람과 파도를 방지하고 해수 정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우, 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서 해안 생태 안보 유지,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연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등 요인이 홍수림이 생존의 위협으로 되어 오랜 기간 전 세계 홍수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와 지역이 보호행동에 가입하여 홍수림 조성, 보호구역 확대, 양식업 축소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홍수림 면적 회복과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수림 보호를 습지 보호와 생태 복원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홍수림 보호 복원 특별행동계획 2020년에서 2025년을 시행하여 홍수림 생태계 보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남성은 지역 실정에 맞춰 홍수림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구시 동채항은 조소의 침식이 심한 구역에 굴 껍질을

0: 조수의 침식이 심한 구역에 굴 껍질을 쌓아 파도 감쇠 미리 도랑을 남겨두어 다양한 조수지대의 야생 동식물이 모기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담강 동해섬 서쪽에 위치한 기존 양식장에서는 홍수림 재배, 수산 양식의 생태 결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70모의 시범 구역에 몽람 등 홍수림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홍수림 면적이 170모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오리와 새우 혼합 양식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굴, 물고기, 새우, 게 등 다층차적인 생태 양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홍수림은 수산 생태물에게 천연 보호소와 먹이를 제공하고 그 뿌리 계통은 양식 수치를 료과하고 정화함으로써 수산물의 질병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양식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물은 홍수림이 성장에 다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홍수림 면적은 3만 1,700헥타르로 2000년대 초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홍수림 면적이 순증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홍수림 보호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우리나라는 제14차 습지협약 당사국 대회에서 심수의 국제홍수림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홍수림센터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재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왔고 현재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홍수림 자원 현황과 주요 문제 보고를 작성하고 블루카본 정책, 시장 기재, 생태관리, 지역사회 참여, AI 관측 등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약국에 홍수림 데이터 집계 등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홍수림 보호 복원 국제 연수반을 총 6차례 개최함으로써 총 30개국에서 온 137명의 대표가 연수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홍수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유용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한 가운데 두 나라 사이 대립이 승격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군이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하자 이란 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临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 행동은 이란이 무인기 등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호의를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관계의 긴장이 승격되고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더욱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전면적인 대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저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또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临시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동맹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라스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동맹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은 카스피해에서의 원격 타격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여기에는 이란 군사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과 군함 한 척이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시점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군사 지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심층 목표 특히 에너지와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여 러시아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무인기와 탄도 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경내의 목표를 대규모로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데 사용되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 이란이 제공한 부품 지원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군사 물자 수송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을 놓고 볼때 카스피해 해역에 이란 상선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카스피해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분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을 협조하여 이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군사 지원국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을 끝내기 위해 자주 우크라이나 측의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강요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계속해서 이른바 자신들의 가치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관련 기술 지원을 이스라엘과 해만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속 며칠 동안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다시 기회를 엿보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국내 관점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공격은 이란에 압박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래 전략적 후방으로 여겨졌던 북부 국경까지도 모두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의 카스피해 수역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지역을 넘어선 중심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쟁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 3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무인기 협력을 시작한 후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역이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측이 이란의 목표를 직접 타격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더욱 강하게 반응했고 양측의 대립이 뚜렷하게 격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카스피해에서의 이란 상선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이란 간의 정보 협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는 지금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이란에 제공함으로써 이란이 지역 내 관련 목표를 타격하도록 한다면서 자기도 우크라이나 정보 부문이 관련 정보를 동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국제 TV는 우크라이나 측은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을 두 전쟁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된 군사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많은 행동들은 그들이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거리 공격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이란 본

0: 도를 타격하기 어렵고, 이란 또한 우크라이나가 저들의 주요 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귀중한 원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것은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강력한 경고나 상징적인 보복을 할수 있겠지만, 양측이 전면적인 대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살다 보면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죠. 세월은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고마움이 되고 조금 서운해도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됩니다. 새롭게 여는 한 주도 여러분들께 웃음과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오늘도 짧지만 좋은 글 한 편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형태 가수가 부릅니다. 날개.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0: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필연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조치를 남용하여 민영기업의 합법적 재산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정에서는 사전심사, 중간감독, 사후 시정 등 업무 기재를 보완하고 국민의 인신 권리에 대한 강제 조치와 봉인, 압수, 동결 등과 같은 강제 조치에 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제 조치는 반드시 법정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안 검찰 기관이 범죄 수사의 수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엄격한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 감독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간 감독은 부당한 강제 조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감독 및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강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즉시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은 집법 사법 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일종의 제약 기재입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재해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집법 사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법 사법 기관의 사법률꾼이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는 것은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결정에서는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집법 사법기관이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정실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 재판하는 등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공신력을 수립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인격 존엄과 인신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공수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수를 강요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하여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소송 권리이며 형사소송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만약 대중이 사법 수요가 있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할 돈도 도움을 청할 변호사도 없다면 공정한 사법이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변호사 대우의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적인 등 요소의 영향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실현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집법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과 법률원조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할 때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범지역 법률서비스 자원 이동 기제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률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가 법률원조 서비스 및 기타 법률원조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법률원조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를 보완하여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제2권, 기소권, 상소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한 경제가 어려운 국민과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배상의 규칙 원칙, 배상 기준, 배상 절차, 비용 보장과 결정 집행 등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경범죄자가 순조롭게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의 주관성과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미 형사 책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학 해설을 거쳤지만 사건 기록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원인으로 평생 불리한 후과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수한 결과로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법정 절차와 리오가 없이 관련 기록을 검열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고 교육하며 조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행정사건의 관할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 강도도 높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서민의 대정부소송 제도라고 불리우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기관이 법에 의한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남.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 가무단 박은화 가수의 음악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장백산도 춤을 추네 그대가 우리네 마을 오셨네 정다운 친인처럼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한 얼굴을 떠올린다. 바로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가수인 박은화이다. 노래가 울려 퍼지면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가수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가수에게 평생 갈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단 한 음표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목소리가 대표성을 지녀야 하고 생생한 감정과 진실된 호흡이 담겨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변 관광열기 속 공연 오색 아리랑이 얼마 전 막을 올렸다. 거기에 동북리그 홈 경기장 문예 공연은 물론 연변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박은화 가수. 요즘 그는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연변 문화예술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박은화 가수의 음악 세계와 고향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음악을 시작한 계기라 할 것도 없이 박은화는 어릴 적부터 노래에 남다른 자질을 드러냈다. 5살 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동요 은하수를 열창해 상을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일찌감치 증명했고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는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소학교 4학년 때부터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방학만 되면 연길로 달려갔어요. 강신자 선생님이 계몽 스승이었는데 음악의 기본은 물론 인생의 자세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게 그는 방학마다 국가급 판소리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인 강신자 교수를 찾아가 조선족 전통민요를 배웠다. 어린 나이에 힘들 법도 했을 왕복길이었지만 그 반복된 여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의 예술적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소중한 밑거름으로 되었다. 그렇듯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음악의 길. 의외의 곳에서 첫 번째 벽에 부딪힐 줄이야. 학급에서 줄곧 성적도 우수했던 딸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에게 음악은 취미로 충분하다며 학업에 더 집중할 것을 권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버팀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박은화 씨는 공부를 선택했고 노래는 그저 취미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었다. 혼춘 이 고중 시절 모교 방문

더 이상 딸의 음악적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딸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원래는 공부의 길을 더 바라셨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그랬듯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셨고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그 힘이 너무 컸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딸의 예술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는 부모님을 보며 박은아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다짐을 했다. 음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의 꿈은 한층 커졌다.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때도 한 분의 은인을 만났어요. 박은아에게 더 높은 대학을 바라봐도 되겠다며 격려를 해주었던 림정 교수의 조언을 좇아 그는 중국음악학원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조항민족대학 음악학원 교수이자 조명한 성악가인 림정 교수를 찾아 북경으로 향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박은아는 성악 공부에 몰두했다. 피타는 노력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음악 명문 중국 음악학원에 진학했다. 명문 음악학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마친 박은아는 졸업 후 북경에 자리를 잡았다. 3년 동안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실력을 쌓았다. 하지만 북경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많은 생각 끝에 박은아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향행을 결심했다. 대도시의 화려함보다 익숙한 그리움을 선택한 그는 그렇게 연변으로 돌아왔고 우연한 기회로 연변 가무단에 입단하게 되면서 고향의 무대에서 새로운 음악 인생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연변은 가무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연변 가무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중국 조선족 종합예술단체고요. 그 일원으로서 저는 조선족 가무만이 지닌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박은아는 연변 전통민요의 정서와 성악적 기교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연변의 예술을 전국 무대는 물론 세계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장인처럼 쌓은 시간이 있었기에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다. 2015년 7월 시경춘 선생이 작사하고 주룡 선생이 우리말로 개사했으며 조명한 조선족 작곡가 장남 선생이 작곡한 노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박은아는 자신의 목소리로 고스란히 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5일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매줄가를 통해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되면서 박은아는 일약 시청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연변은 물론 전국 무대에서 초청이 이어지며 그는 명실상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우뚝 섰다. 나아가 대표곡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박은아는 2016년 길림성 음역설 문예야구에 올랐다. 같은 해 3월에는 CCTV 15 음악 채널 미녀 중국 프로에 출연하여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 연변의 음악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특히 이 노래는 2017년 장백산 문예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앨범으로 발매돼 여러 용례를 두루 알았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박은아로 하여금 쉼없이 달리게 했다. 습금형 정서기의 연변 시찰 10주년을 맞아 2025년 7월 1일에 잊을 수 없는 그날 특별 음악회를 열었고 2025년에 발간된 해란강에 올 긴정 잊을 수 없는 그날에서 박은아는 이렇게 말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을

0: 더 깊이 있게 불러 이 노래가 붉은 해변강 비춘회처럼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은하의 음악은 친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전통 민호의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감성과 리듬을 살려 소수민족 특색 민족 성악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평가받는다.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 민악의 선율이 목소리와 어우러져 독특한 민속 풍격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그는 목소리만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 믿는다. 목소리가 아름답고 특색이 있다는 말은 가수로서 최고의 찬사라며 그는 자신만의 음색을 통해 민족음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AI 기술이 주목받고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박은하는 또 전통음악이 어떻게 젊은 세대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련된 편곡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방식을 모색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하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이자 길림성음악가협회 보조석이며 길림성 제12기, 제13기 정협위원으로서 그는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족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여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가수에게 무대가 제일 선이고 고향의 무대,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에게 음악은 이젠 직업만이 아닌 삶의 리우이자 고향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다. 고향을 알리고 고향의 문화를 알리고 고향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의 음악적 신념이라면 그의 음악 철학은 곧 대중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실감할 수 있다. 조선족 가문은 독특한 매력을 지녔으며 시대에 발맞춰 전국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박은하가 자주 하는 말이다. 수년간 그는 조선족 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힘쓰며 중국 조선족 문예사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 중화우수 전통문화를 계승 발행하고 중국 조선족 문예사업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는 또 변함없는 박은하의 목소리이자 목소리로 연변을 날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다짐과 포부이기도 하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림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은 향기.

네, 계속하여 최종옥 씨가 쓴 글, 현송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이란 추억의 글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은 룡종현 의량공사 순흥대대이다. 이 도매 산골의 흙토지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소학교, 중학교까지 다녔다. 내 삶의 든든한 뿌리는 이 시골 마을의 흙내음 속에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전공사의 학생 대표로 선발돼 현 소재지인 룡종으로 회의를 다니기 시작했다. 농촌 구석에서 현송으로 떠날 때면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듯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룡종 행차에 나섰던 날의 격동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전 공사에서 단 네 명의 학생 대표가 선발되었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이다. 시골에서 자란 철부지 아이가 현송으로 회의를 간다고 하니 온 집안과 동네가 들썩였다. 어머니는 내가 알면 극구 만류할까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네 방네에 은근히 자랑을 피워놓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쑥스러워 매번 현송으로 떠나기 직전에야 겨우 행차를 알려드리곤 했다. 우리량이 현송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흥은 지금 수도 북경의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황홀했다. 첫날 현 초대소의 숙소를 정한 뒤 시가지를 거리는데 쭉 뻗은 신장로와 으리으리한 벽돌 집들 그리고 붐비는 인파는 마치 별세계 온 듯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가슴 아린 가족의 현실도 있었다. 당시 오빠는 룡문교 공사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회의 짬을 내요 땀먼지 자욱한 공지로 오빠를 찾아갔던 날 자갈더미 사이에서 마주한 오빠의 얼굴은 고된 체력 노동으로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 어린 여동생의 마음에도 그 모습이 애절하게 맴돌아 객지에서 만난 반가움보다 안타까움이 앞서 코끝이 찡해났다. 그 슬픔을 잠시나마 달래준 것은 현 초대소의 밥상이었다.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렵던 풍성한 음식들이 점심때마다 가득 차려져 농촌 구석에서 이런 음식을 접한다는 사실이 신기하여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을 고대하곤 했다. 한 번은 조양천진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인데 공교롭게도 치통이 너무 심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죽만 먹어야 했다. 성장의 기억은 이렇듯 늘 달콤함과 쓴맛을 동반하는 법이다. 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만 14세가 되자마자 전교에서 처음으로 공청단 조직에 가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학교 공청단 지부석이 전 공사의 유일한 학생 공청단 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방과 후에는 늘 동급생들을 조직하여 렬군속 할머니 댁을 찾아가 밥을 짓고 모를 길어드리고 뗄나무도 해다 드리곤 했다. 한 분은 담임 선생님이 나를 현송회의에 참석하도록 직접 지명한 적이 있었다. 무척 깊

기쁜 일이었지만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거치지 않고 선생님 혼자 결정하여 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한사코 고절하기도 했다. 후에 선생님이 제삼 설득한 후에야 겨우 응하여 참가했을 정도로 나는 매사 곱고 바르고자 노력했다. 매번 현성에 가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나를 알아보고 예뻐해 주었다. 전현 학교개통 대표 대회에서는 학교와 공사를 거쳐 현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선발된 유일한 학생 대표로 뽑혀 대회 발언을 맡는 뜻깊은 영광도 가졌다. 여러 직책을 맡고 본주에 활동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는 여전히 흙토지에 섰다. 새벽 오스름이 가시지 않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길가에서 도움을 주었고 방과 후나 방학되면 생산대에 나가 김매기와 모내기, 가을거지 등 집채로동에 빠짐없이 참가해 잔뼈를 굳혔다. 나는 무슨 일을 하던 성실하고 직심으로 했다. 김을 맬 때면 남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 기어이 맨 앞에서 땀 범벅이 되어 호미질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가끔 밭으로 일하러 갈 때면 소등에 올라타 밭을 오가기도 하고 소수레를 제법 몰고 다니기도 하여 주변에서 모쇠 처녀라 불리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간관 환경 속에서 힘들게 보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보유했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 가슴 벅찬 날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농촌의 흙내음 속에 발을 딛고 시선은 더 넓은 현성과 미래를 향해 두었던 그 시절.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내 가슴 속에는 원대한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고 학문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마침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되어 77년급 첫 대학생이 된 나는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평생 화학 분석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며 교수급 고급 공정사로 일하다 정년을 맞이했다. 정년 퇴직은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연결시 공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퇴직 후에도 여유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성으로 회의하러 다니던 시골 마을에 단발머리 소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마음속에 세운 포부와 인생 설계도가 있었기에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내 삶의 잊을 수 없는 첫 페이지였던 그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 시절을 되새기노라면 글로 수놓아가는 나의 황혼 인생은 더욱 감개가 모량해진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신기묘산입니다. 신의 신, 틀기, 묘할셀, 산으로 분류되는 신기묘산은 뛰어난 제조와 신묘한 개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료비의 군사인 제갈량은 오나라의 대도독 조유와 동맹을 맺고 조조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계략이 뛰어난 제갈량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꼈던 조유는 제갈량이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고 장차 오나라의 초나 통일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몰래 제거하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조유는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명선생, 우리 군이 100만이나 되는 조조 대군에 맞서려면 10만 대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열흘 안에 화살 10만 대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내린 명을 어찌 제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조조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조유는 제갈량이 약속을 어길 경우 군법에 따라 철회한다는 군령장을 쓰게 했고 스스로 모범을 파는 제갈량이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흘 안에 10만 대 화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갈량의 호언장담이 못내 마음에 걸려 오나라에 로숙을 시켜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제갈량을 찾아간 로숙은 눈앞의 광경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태평하게 앉아 고문고를 타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숙을 본 제갈량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10만 대 화살을 사흘 안에 만들어 바치겠노라 장담을 한 선생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살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로숙이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습니다. 10만 대의 화살은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주위의 계략이 분명하죠. 공께서 부탁 하나만 들어준다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배 20척에 군사 30명씩 태운 후 볏짚으로 만든 호수아비를 가득 세워주십시오. 배는 검은색 천으로 덮고 북과 나팔을 준비한 후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단 조요 대독께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갈량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로숙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3일째 되던 날 제갈량에게 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갈량은 로숙과 함께 배에 오른 후 군사들을 재촉해 북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배들이 조조 수군의 진지 앞에 다다르자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로숙이 대경 실색하자 제갈량은 느긋한 목소리로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북소리가 들리자 적의 기습이라 여긴 조조가 즉시 3,000명의 공수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조조군의 화살이 빛발같이 날아와 배의 실을 호수아비에 꽂혔습니다. 한참 지나자 제갈량은 뱃머리를 반대편으로 돌려 다시 날아오는 화살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의 20척 배들에는 화살이 가득 꽂혔습니다. 배에 실은 볕다는 바로 조조군의 화살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제갈량은 기습 공격인 것처럼 꾸며 조조군 10만 대 화살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그야말로 신기.

0: 묘산이로구나. 제갈량의 총명함을 내 어찌 따르랴. 사흘 만에 10만 대 화살을 구해온 제갈량의 지혜에 조유는 무릎을 치며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 묘산이라는 고사 성은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뛰어난 제조와 신묘한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화교 3호 사업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1: 속평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이 7월 28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은 28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슬로벤스코 공화국 펠레그리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 환영의식을 가졌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중국 주재 슬로벤스코 대사, 대통령 집무실 주임 등이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중앙예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단이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안내하에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 분대식을 관람했습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의식이 끝난 뒤 습근평 주석과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슬로벤스코는 가장 일찍 새 중국과 수교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양국 친선의 나무는 뿌리가 깊고 잎이 모성하다고 표했습니다. 2024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간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협력 성과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전통 친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0: 관계, 상호 존중, 상호 신뢰, 평등 호혜, 그리고 안정적이고 강인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구축해 양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다음 단계의 상망은 네 개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비록 양국은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친순 협력이 양자 관계의 주선율이 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건전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슬로벤스코와 함께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둘째,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슬로벤스코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중동부 유럽 국가 협력에 적극 동참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쌍방은 정부 간 협력위원회 등 기재를 활용해 두 나라 협력 심화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로봇 제조,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과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더 많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민심 상통을 증진하고 전통 친선을 선승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왕래의 편리를 제공하며 양국 청년들이 교류와 학습, 참조를 통해 상호 료해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자간 조류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국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기회와 더불어 적지 않은 도전도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평등하게 협상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분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 유럽 동맹을 동반자로 여기며 성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유럽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이 중국과 유럽 간 공감대에 초점을 맞추고 모순과 의견 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중국과 유럽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슬로벤스코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권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괄목할 만한 발전 성과를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5개년 전망 계획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하게 하고 이는 또 참고 가치가 큽니다. 슬로벤스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친선을 심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로봇,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슬로벤스코에 투자하고 합작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 동맹 현국인 슬로벤스코는 유럽과 중국 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 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을 크게 중시하고 찬성합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국제법을 수호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슬로벤스코는 습권평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제기한 리념과 창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중국과 함께 긴밀히 조율 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강화해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전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날 정심 습권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초남은 광장을 찾아 인민 용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1: 중공조항 정석이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화교 사무 사업에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을 단합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화교 사무에 관한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에 제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게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전국 화교 사무 사업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습근평 총서기는 화교 사무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히 중요한 지시를 내려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한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0: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할 때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관철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화교 사무사업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시대에 화교 사무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신시대 당의 통일전선 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과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며 화교 사무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20차 당대회와 20기 3차와 4차 전원회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조선유를 견지하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화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국내 화교 사무와 국외 화교 사무 간 협동과 자원 함양, 역할 발휘를 통합 추진하며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야 합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을 긴밀히 단합해 그들이 조국의 현대화 건설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며 중화 문화를 고양하고 조국 통일을 촉진하고 중외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 하는 등 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인 리간걸은 총화연설에서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의 중대한 의의, 시대적 가치, 핵심 요지, 실천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 특히는 당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대한 관철과 실시에 착안하며 단결 분투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법에 따라 교포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계속 분발 진취하는 한편 각 측의 역량을 널리 응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을 함께 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운남성, 신강 위글자치구, 외교부, 교육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화교연합회 관계자들이 대회에서 교류하고 발언했습니다. 로쌍장춘, 오정룡, 함휘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团,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의 관리를 받는 일부 금융기구, 기업, 일부 대학교, 일부 외국 주재 대사관과 령사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해내외 종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당산 지진 구조와 새 당산 건설 50주년에 즈음해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습근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28일 하북성 당산시에서 조사연구와 위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재해방지, 재해감축, 재해구조사업을 잘하고 위대한 지진재해구조정신을 고양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다지고 관측과 조기 경보, 응급 처리, 긴급 구조, 재해 복구 등 기재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재해 방지, 재해 감축, 재해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우선 당산 지진 유적지 기념 공원을 찾아 당조항과 국무원의 명의로 당산 대지진 조난 동포와 지진 구조에서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기념벽을 향해

0: 세 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사람들은 50년 전에 발생한 재난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시 눈물겨웠던 지진 구조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당산 인민은 폐허 속에서 현대화 신흥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인민을 지도해 각종 곤란과 도전을 극복한 생동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에 간절한 당부를 명기하고 재해에 적극 대응하며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형성한 강대한 정신력을 전승하고 선양하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등 재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여홍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야 합니다. 당산시 하지마비 요양원에서 리강 총리는 최근 연간 요양원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지진 부상자들을 위문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히 나에게 위탁해 여러분들을 유문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보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강인한 불굴의 정신과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자세는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과 생활이 갈수록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의료 재활, 일상 도우미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강화하며 장애인 보조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 것을 관련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의료진의 신근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전문적이고 세밀한 봉사로 장애인들에게 온기를 더 많이 전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안능그룹 제1공정국 당산지사의 관련 구조기지에서 리강 총리는 기지의 구조 임무 배치 등 상황을 요해하고 각종 장비를 살펴본 뒤 구조인원들과 교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응급구조에 대한 긴장의 끈을 항상 조이고 실전 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신속한 대응력과 과학적인 구조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분야의 장비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당면 홍수방지 관건 시기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룡이 수행했습니다.
1: 전국총협이 28일 북경에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특별협상회를 열었습니다.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전국총협 주석인 왕혼영이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은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은 삼농 문제 해결을 전반 당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을 견제하며 빈곤 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안아왔다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중대한 배치를 함으로써 새시대 삼농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농업 강국 건설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으며 향촌 전면 진흥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민총협은 농업 농촌 현대화에 관한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공 20기 4차 전원회의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결책 배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관련 임무를 착실히 관찰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과 질적 수준의 관계됨을 깊이 파악하고 식량 안전이 나라 대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율 제기 그리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 추진, 강농, 해농, 분농 정책 효과성 제고 등 중점 과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 연구와 협상 의정, 민주 감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실용적인 제안들로 농업 농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근 100명 전국정협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정협 농업농촌위원회 책임자가 특별조사연구 상황을 소개했고 25명 정협위원과 전문가들이 종자산업진흥, 식량생산능력제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등을 주제로 협상 제안을 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문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중공장 공문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 교류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28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계열 조제 소식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경제 운행 태세는 양호하며 실질적이고 혁신적이며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영 주체의 활약도가 더 높아져 전국적으로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활성 경영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고 세금 신고 가구 수는 10% 증가했습니다. 세수와 경제 성장의 균형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세무 부문이 징수한 세비 수입은 루계로 1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세수 수입은 10조 원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호정림 국장은 상반기 공업기업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고 그중 제조업 판매 수입은 7.3%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기업 판매 수입이 전체 기업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해 중국 경제의 기본판 내실이 잘 다져졌습니다. 신질 생산력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올 상반기 장비 제조업,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고학기술 서비스업 이 세 업종의 판매 수입이 전체 기업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100만 가구 중점 세원 기업의 신고 리운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여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 상무부가 7월 28일 이른바 생산용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사실을 해명하고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 한용사장은 최근 국제사회에 나타난 이른바 보조금이 생산용력 과잉을 초래한다는 논조에 대해 중국은 산업보조금과 생산용력 과잉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산업화 공료, 시장 소비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보조금은 모든 시장 운영 조치에 동등하고 적용하게 차별 없이 제공하며 외자 기업도 적극 참여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역 흑자 문제에 대해 상무부 대무역 책임자 하소구는 중국의 무역 흑자는 글로벌 분공 체계와 무역 구도 변화에 따른 객관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무역 흑자에 대한 외자 기업의 기여도가 16%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외자 기업이 풍부한 투자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자가 중국에 있지만 리익은 모두에게 차려진다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하소구는 올 상반기 중국의 상품 무역 수입 증가률이 22.1%로 수출 증가 폭보다 뚜렷이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2대 수입 시장이며 초대 규모의 시장 수요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 국방과학기술대학 컴퓨터학원 연구원인 왕극은 우리나라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국제 선진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2013년 이래 왕국은 고위절단, 신부전 등 좌절을 겪으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낙관적인 정신으로 과학연구에 몰두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의 자주 혁신 고지를 향해 매진했습니다. 한 여름날 밤 휠체어에 앉은 왕극은 부랴부랴 컴퓨터 학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다 보니 손은 언영 굳은 살이 박혀있습니다. 이는 휠체어를 타고 과학기술 강군 목표를 향해 정진한 그의 다함없는 분투 과정을 실증하기도 합니다. 왕극은 국방과학기술대학이나 군대과학기술 종사자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강군 목표를 위해 인류의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국방건설을 지탱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4살도 안 되어 국방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왕극은 33살에 교수가 되고 38살에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이란 개념을 제기하고 또 팀을 이끌고 자주적으로 핵심 도구와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또한 단점 조사와 안전 검증 등 난관을 공략해 자주 통제가 가능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2013년 초 과학연구의 정상을 향해 달리던 왕극은 그만 대동맥 방리 진단을 받으며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두 다리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왕극은 두 번째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며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서도 자신의 힘을 보태고 사람들의 관심에 보답하려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음력서를 보내자마자 재활 단계에 있던 왕극은 직장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모 국방 973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기술 수석 전문가로 나섰습니다. 2021년 국방 973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극은 또 뇨독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주 병원에 가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학 계산기학원 모효광 교수는 이토록 심각한 상황도 휠체어 전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효광 교수는 왕극은 불편한 몸을 움직이면서도 군 소프트웨어의 보안과 신뢰성 문제에 전념하면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방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생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성을 더욱 중시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분초를 다투며 과학연구에 몰입한 왕극은 팀을 이끌고 여러 국제 선진 수준급 혁신 성과를 따내고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 골간 인재 120여 명이나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중앙방송총국 제1회 지능형 로봇 응용 기능 전시가 7월 28일 북경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행사는 생산 제조, 창고 물류, 응급 구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재화 지능형 로봇의 현장 응용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지능형 제조가 혁신의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또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활력 데이터와 로봇 진화 추세를 발표했습니다. 제1회 CMG 세계 로봇 태산 등반 대회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편의 운행 편수는 루계로 13만 편,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올 6월 기준 화물 적재율은 연 46개월 동안 100%를 유지하고 품질과 효익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환경대기 수준이 안정 속에서 개선되고 지표수 환경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국내 339개 지구급 이상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한 립방미터당 29.9 마이크로그램, 전국 지표수 1류 내지 3류 수질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87.4%를 기록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조언은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정성껏 수호하여 해상숲이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한 가운데 두 나라 사이 대립이 승격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의법치국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오늘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은 치국의 시작이다. 이 구절은 순자, 군도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름이 황이고 전국 말기의 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래서 법은 치국의 시작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바로 법 제정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이는 순자가 국가 관리에서 일으키는 법도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순자는 도덕과 법률을 병행하고 인정과 강권 통치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유가의 주장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법가의 사상과 국가 관리 리념은 중국 고대 정치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당나라 초기에 명신 대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수는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대수는 일찍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은 나라가 천하에 큰 신의를 펼치는 근본이다. 이 말은 법은 치국의 시작이라고 한 순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했던 대수는 당 태종으로부터 대리사경에 임명되어 법령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정관 원년 바로 기원 627년 당 태종 즉위 초기 조정에서는 관원을 대규모로 선발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관직 경력을 위조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안 당 태종은 부정 행위를 한 자들에게 자수를 요구하고 발각되면 중형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뒤 관직 위조 사료가 적발됐습니다. 당 태종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직 위조자를 처형하랬으나 대수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고 유배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태종은 대노하며 경은 법을 지키면서 짐대로 신의를 잃게 하려는가 고다시 물었습니다. 바로 자기는 법령을 지키려 하며 황제의 나는 위망을 잃으란 말인가란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란 나라가 천하에 신의를 펼치는 것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나라가 천하에 자신의 신용을 펼쳐 보이는 것이라. 당신이 천재긴 하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

0: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태조의 말을 들은 당태종은 지미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경이 바로 잡아주니 지미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법의 조항으로 나를 바로잡아주고 법을 집행해 준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태종은 애초에 체면을 잃은 것 같아 아주 불쾌했지만 대주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나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대주가 지키려 했던 것이 법의 공신력이고 국가의 공신력이었기 때문입니다.
1: 강진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릇 뛰어난 식견을 가진 지식인들은 모두 법률의 공신력과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해왔습니다. 한나라 때 허신이 펴낸 설문 해자가 기록한 데 따르면 고대 중국의 법자는 회의자로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왼쪽의 삼수변은 물이 추구하는 공평함처럼 법도의 공평함을 지향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0: 혜태가 가려낸 자는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부류의 인물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법이 지닌 의미에 대한 옛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말을 빈다면 법은 국가 관리의 중요한 도구, 국정 운영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반드시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면적 의법치국의 함의는 주로 두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인민의 의사와 사회 발전 법칙을 구현하는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 당의 제1세대 주왕 지도 핵심인 모택동 동지가 주도해 제정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인 오사헌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1: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의법치국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정성껏 수호하여 해상숲이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은 국제 홍수림 생태계 보호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자라는 이 나무가 왜 홍수림으로 불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홍수림은 특정 종류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대와 아열대 해안 조간대에서 자라는 목본 식물 군락을 말합니다. 이 식물들은 단닌산을 다량 함유하고 해서 나무 껍질을 긁으면 산화되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뿌리가 발달한 홍수림은 바람과 파도를 방지하고 해수 정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우, 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서 해안 생태 안보 유지,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연안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등 요인이 홍수림이 생존의 위협으로 되어 오랜 기간 전세계 홍수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와 지역이 보호행동에 가입하여 홍수림 조성, 보호구역 확대, 양식업 축소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홍수림 면적 회복과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수림 보호를 습지 보호와 생태 복원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홍수림 보호 복원 특별행동계획 2020년에서 2025년을 시행하여 홍수림 생태계 보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남성은 지역 실정에 맞춰 홍수림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구시 동채항은 조소의

침식이심한 구역에 굴껍질을 쌓아 파도 감쇠 피난막을 쌓고 하도 준수를 통해 량한 지반을 높여 저습지 조림을 진행했습니다. 령수신천 소코에서는 번섬 자생 묘목을 위주로 외지 품종을 보충 식재하여 홍수림 및 층차감을 증가했습니다. 담주 신령마는 습지잔 지형에 따라 미리 도랑을 남겨두어 다양한 조수지대의 야생 동식물이 모기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담강 동해섬 서쪽에 위치한 기존 양식장에서는 홍수림 재배, 수산 양식의 생태 결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70의 시범 구역에 몽람 등 홍수림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홍수림 면적이 170무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오리와 새우 혼합 양식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굴, 물고기, 새우, 게 등 다층차적인 생태 양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홍수림은 수산 생태물에게 천연 보호소와 먹이를 제공하고 그 뿌리 계통은 양식 수치를 려구하고 정화함으로써 수산물의 질병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양식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물은 홍수림의 성장에 다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홍수림 면적은 3만 1,700헥타르로 2000년대 초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홍수림 면적이 순증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홍수림 보호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차질 없이 추진해왔고 현재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홍수림 자원 현황과 주요 문제 보고를 작성하고 블루카본 정책, 시장 기재, 생태관리, 지역사회 참여, AI 관측 등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약국에 홍수림 데이터 집계 등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홍수림 보호 복원 국제연수반을 총 6차례 개최함으로써 총 30개국에서 온 137명의 대표가 연수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홍수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유용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모 일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하자 이란 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림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 행동은 이란이 무인기 등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호의를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관계의 긴장이 승격되고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더욱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전면적인 대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25일 새벽 카스피해 해역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하여 폭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침략 행위이고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에게 안전 위협을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저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또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림시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 동맹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라스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 동맹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은 카스피해에서의 원격 타격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여기에는 이란 군사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과 군함 한 척이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시점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군사 지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심층 목표 특히 에너지와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여 러시아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무인기와 탄도 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경내의 목표를 대규모로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데 사용되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 이란이 제공한 부품 지원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군사 물자 수송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을 놓고 볼 때 카스피해 해역에 이란 상선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카스피해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분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을 협조하여 이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군사 지원국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을 끝내기 위해 자주 우크라이나 측의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강요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계속해서 이른바 자신들의 가치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관련 기술 지원을 이스라엘과 해만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속 며칠 동안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다시 기회를 엿보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국내 관점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공격은 이란에 압박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래 전략적 후방으로 여겨졌던 북부 국경까지도 모두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의 카스피해 수역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지역을 넘어선 중심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쟁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 3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무인기 협력을 시작한 후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역이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측이 이란의 목표를 직접 타격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더욱 강하게 반응했고
양측의 대립이 뚜렷하게 격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 합니다. 이번 가스피해에서의 이란 상선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이란 간의 정보 협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는 지금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이란에 제공함으로써 이란이 지역 내 관련 목표를 타격하도록 한다면서 자기도 우크라이나 정보 부문이 관련 정보를 동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국제 TV는 우크라이나 측은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을 두 전쟁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된 군사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많은 행동들은 그들이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거리 공격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이란 본토를 타격하기 어렵고 이란 또한 우크라이나가 저들의 주요 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귀중한 원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것은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강력한 경고나 상징적인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양측이 전면적인 대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몰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몰입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살다 보면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죠. 세월은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고마움이 되고 조금 소원해도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됩니다. 새롭게 여는 한 주도 여러분들께 웃음과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들이길 바랍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오늘도 짧지만 좋은 글 한 편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형태 가수가 부릅니다. 날개.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필연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 조치를 남용하여 민영기업의 합법적 재산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정에서는 사전심사, 중간감독, 사후 시정 등 업무 기재를 보완하고 국민의 인신 권리에 대한 강제 조치와 봉인, 압수, 동결 등과 같은 강제 조치에 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제 조치는 반드시 법정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안 검찰 기관이 범죄 수사의 수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엄격한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 감독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간 감독은 부당한 강제 조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감독 및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강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즉시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은 집법 사법 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일종의 제약 기재입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재해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집법 사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법 사법 기관의 사법률꾼이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는 것은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결정에서는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집법 사법기관이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정실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 재판하는 등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공신력을 수립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인격 존엄과 인신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공수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수를 강요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하여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소송 권리이며 형사소송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만약 대중이 사법 수요가 있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할 돈도 도움을 청할 변호사도 없다면 공정한 사법이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변호사 대우의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적인 등 요소의 영향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실현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집법 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과 법률원조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할 때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범지역 법률서비스 자원 이동 기제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률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가 법률원조 서비스 및 기타 법률원조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법률원조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를 보완하여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제2권, 기소권, 상소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한 경제가 어려운 국민과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배상의 규칙 원칙, 배상 기준, 배상 절차, 비용 보장과 결정 집행 등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경범죄자가 순조롭게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의 주관성과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미 형사 책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화 해소를 거쳤지만 사건 기록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원인으로 평생 불리한 후과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수한 결과로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법정 절차와 리오가 없이 관련 기록을 검열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고 교육하며 조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행정사건의 관할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 강도도 높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서민의 대정부소송 제도라고 불리우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기관이 법에 의한 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감독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남.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 가무단 박은화 가수의 음악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장백산도 춤을 추네 그대가 우리네 마을 오셨네 정다운 친인처럼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한 얼굴을 떠올린다. 바로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가수인 박은화이다. 노래가 울려 퍼지면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가수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가수에게 평생 갈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단 한 음표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목소리가 대표성을 지녀야 하고 생생한 감정과 진실된 호흡이 담겨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변 관광열기 속 공연 오색 아리랑이 얼마 전 막을 올렸다. 거기에 동북리그 홈경기장 문예공연은 물론 연변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박은화 가수. 요즘 그는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연변 문화예술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박은화 가수의 음악 세계와 고향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음악을 시작한 계기라 할 것도 없이 박은화는 어릴 적부터 노래에 남다른 자질을 드러냈다. 5살 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동료 은하수를 열창해 상을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일찌감치 증명했고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는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소학교 4학년 때부터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방학만 되면 연길로 달려갔어요. 강신자 선생님이 계몽 스승이었는데 음악의 기본은 물론 인생의 자세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게 그는 방학마다 국가급 판소리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인 강신자 교수를 찾아가 조선족 전통민요를 배웠다. 어린 나이에 힘들 법도 했을 왕복길이었지만 그 반복된 여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의 예술적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소중한 밑거름으로 되었다. 그렇듯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음악의 길. 의외의 곳에서 첫 번째 벽에 부딪힐 줄이야. 학급에서 줄곧 성적도 우수했던 딸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에게 음악은 취미로 충분하다며 학업에 더 집중할 것을 권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버팀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박은화 씨는 공부를 선택했고 노래는 그저 취미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었다. 훈춘 2고중 시절 모교 방문 문예 행사에 참석했던 동북사범대학 음악교수 김순혜 선생이 박은화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음악 공부를 권유했다. 그 한마디는 박은화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더 이상 딸의 음악적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딸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원래는 공부의 길을 더 바라셨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그랬듯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셨고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그 힘이 너무 컸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딸의 예술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는 부모님을 보며 박은화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다짐을 했다. 음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의 꿈은 한층 커졌다.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때도 한 분의 은인을 만났어요. 박은화에게 더 높은 대학을 바라봐도 되겠다며 격려를 해주었던 림정 교수의 조언을 좇아 그는 중국음악학원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조항민족대학 음악학원 교수이자 조명한 성악가인 림종 교수를 찾아 북경으로 향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박은화는 성악 공부에 몰두했다. 피타는 노력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음악명문 중국음악학원에 진학했다. 명문음악학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마친 박은화는 졸업 후 북경에 자리를 잡았다. 3년 동안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실력을 쌓았다. 하지만 북경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많은 생각 끝에 박은화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향행을 결심했다. 대도시의 화려함보다 익숙한 그리움을 선택한 그는 그렇게 연변으로 돌아왔고 우연한 기회로 연변 가무단에 입단하게 되면서 고향의 무대에서 새로운 음악 인생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연변은 가무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연변 가무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중국 조선족 종합예술단체고요. 그 일원으로서 저는 조선족 가무만이 지닌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박은화는 연변 전통민요의 정서와 성악적 기교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연변의 예술을 전국 무대는 물론 세계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장인처럼 쌓은 시간이 있었기에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다. 2015년 7월 식영춘 선생이 작사하고 주룡 선생이 우리말로 개사했으며 조명한 조선족 작곡가 상남 선생이 작곡한 노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박은화는 자신의 목소리로 고스란히 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5일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매줄가를 통해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되면서 박은화는 일약 시청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연변은 물론 전국 무대에서 초청이 이어지며 그는 명실상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우뚝 섰다. 나아가 대표곡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박은화는 2016년 길림성 음역설 문예야구에 올랐다. 같은 해 3월에는 CCTV 15 음악 채널 미녀 중국 프로에 출연하여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 연변의 음악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특히 이 노래는 2017년 장백산 문예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앨범으로 발매돼 여러 용례를 두루 알았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박은화로 하여금 쉼없이 달리게 했다. 습금형 정서기의 연변 시찰 10주년을 맞아 2025년 7월 1일에 잊을 수 없는 그날 특별 음악회를 열었고 2025년에 발간된 해란강에 얽힌 정 잊을 수 없는 그날에서 박은화는 이렇게 말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더 깊이 있게 불러 이 노래가 붉은 해변강 비춘회처럼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은화의 음악은 친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전통 민요의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감성과 리듬을 살려 소수민족 특색 민족 성악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평가받는다.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 민악의 선율이 목소리와 어우러져 독특한 민속 풍격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그는 목소리만으로 온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 믿는다. 목소리가 아름답고 특색이 있다는 말은 가수로서 최고의 찬사라며 그는 자신만의 음색을 통해 민족 음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AI 기술이 주목받고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박은화는 또 전통음악이 어떻게 젊은 세대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련된 편곡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방식을 모색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하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이자 길림성음악가협회 보조석이며 길림성 제12기, 제13기 정협위원으로서 그는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족문화 발전이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여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가수에게 무대가 제일 선이고 고향의 무대,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에게 음악은 이젠 직업만이 아닌 삶의 리우이자 고향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다. 고향을 알리고 고향의 문화를 알리고 고향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의 음악적 신념이라면 그의 음악 철학은 곧 대중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실감할 수 있다. 조선족 가문은 독특한 매력을 지녔으며 시대에 발맞춰 전국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박은화가 자주 하는 말이다. 수년간 그는 조선족 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힘쓰며 중국 조선족 문예사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 중화우수 전통문화를 계승 발행하고 중국 조선족 문예사업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는 또 변함없는 박은화의 목소리이자 목소리로 연변을 날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다짐과 포부이기도 하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은 향기.

네, 계속하여 최종옥 씨가 쓴 글, 현송으로 다니던 중학교 시절이란 추억의 글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은 룡종현 의련공사 순흥대대이다. 이 도매 산골의 흙토지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소학교, 중학교까지 다녔다. 내 삶의 든든한 뿌리는 이 시골 마을의 흙내음 속에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전공사의 학생 대표로 선발돼 현 소재지인 룡종으로 회의를 다니기 시작했다. 농촌 구석에서 현송으로 떠날 때면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듯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룡종 행차에 나섰던 날의 격동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전 공사에서 단 4명의 학생 대표가 선발되었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이다. 시골에서 자란 철부지 아이가 현송으로 회의를 간다고 하니 온 집안과 동네가 들썩였다. 어머니는 내가 알면 굳고 만류할까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네 방네에 은근히 자랑을 피워놓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쑥스러워 매번 현송으로 떠나기 직전에야 겨우 행차를 알려드리곤 했다. 우리랭이 현송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흥은 지금 수도 북경의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황홀했다. 전날 현 초대소의 숙소를 정한 뒤 시가지를 거리는데 쭉 뻗은 신장로와 으리으리한 벽돌집들 그리고 붐비는 인파는 마치 별세계 온 듯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가슴 아린 가족의 현실도 있었다. 당시 오빠는 룡문교 공사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회의 짬을 내어 땀먼지 자욱한 공지로 오빠를 찾아갔던 날 자갈더미 사이에서 마주한 오빠의 얼굴은 고된 체력 노동으로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 어린 여동생의 마음에도 그 모습이 애절하게 맴돌아 객지에서 만난 반가움보다 안타까움이 앞서 코끝이 찡해났다. 그 슬픔을 잠시나마 달래준 것은 현 초대소의 밥상이었다.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렵던 풍성한 음식들이 점심때마다 가득 차려져 농촌 구석에서 이런 음식을 접한다는 사실이 신기하여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을 고대하곤 했다. 한 번은 조양천진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인데 공교롭게도 치통이 너무 심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죽만 먹어야 했다. 성장의 기억은 이렇듯 늘 달콤함과 쓴맛을 동반하는 법이다. 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만 14세가 되자마자 전교에서 처음으로 공청단 조직에 가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학교 공청단 지부석이 전 공사의 유일한 학생 공청단 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방과 후에는 늘 동급생들을 조직하여 렬군속 할머니 댁을 찾아가 밥을 짓고 모를 길어드리고 땔나무도 해다 드리곤 했다. 한 분은 담임 선생님이 나를 현성회의에 참석하도록 직접 지명한 적이 있었다. 무척 기쁜 일이었지만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거치지 않고 선생님 혼자 결정하여 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한사코 고절하기도 했다. 후에 선생님이 재삼 설득한 후에야 겨우 응하여 참가했을 정도로 나는 매사 곱고 바르고자 노력했다. 매번 현성에 가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나를 알아보고 예뻐해 주었다. 전현 학교 개통 대표 대회에서는 학교와 공사를 거쳐 현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선발된 유일한 학생 대표로 뽑혀 대회 발언을 맡는 뜻깊은 영광도 가졌다. 여러 직책을 맡고 분주히 활동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는 여전히 흙토지에 있었다.

애기와 모내기, 가을거지 등 집채로동이 빠짐없이 삼각해 잔뼈를 굳혔다. 나는 모순 일을 하던 성실하고 직심으로 했다. 김을 맬 때면 남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 기어이 맨 앞에서 남 범벅이 되어 호미질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가끔 밭으로 일하러 갈 때면 소등이 올라타 밭을 오가기도 하고 소수레를 제법 몰고 다니기도 하여 주변에서 모쇠 처녀라 불리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간관 환경 속에서 힘들게 보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 가슴 벅찬 날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농촌의 흙내음 속에 발을 딛고 시선은 더 넓은 현성과 미래를 향해 두었던 그 시절.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내 가슴 속에는 원대한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고 학문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마침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되어 77년급 첫 대학생이 된 나는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평생 화학 분석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며 교수급 고급 공정사로 일하다 정년을 맞이했다. 정년 퇴직은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연결시 공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퇴직 후에도 여유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성으로 회의하러 다니던 시골 마을의 단발머리 소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마음속에 세운 포부와 인생 설계도가 있었기에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내 삶이 잊을 수 없는 첫 페이지였던 그 현성으로 다니던 중학 시절을 되새기노라면 글로 수놓아가는 나의 황혼 인생은 더욱 감개가 모량해진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신기묘산입니다. 신의 신, 틀기, 묘할셀, 산으로 분류되는 신기묘산은 뛰어난 제조와 신묘한 개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료비의 군사인 제갈량은 오나라의 대도독 조유와 동맹을 맺고 조조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계략이 뛰어난 제갈량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꼈던 조유는 제갈량이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고 장차 오나라의 천하통일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몰래 제거하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조유는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명 선생, 우리 군이 100만이나 되는 조조 대군에 맞서려면 10만 대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열흘 안에 화살 10만 대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께서 내린 명을 어찌 제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조조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조유는 제갈량의 약속을 어길 경우 군법에 따라 철회한다는 군령장을 쓰게 했고 스스로 모둠을 파는 제갈량이 오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흘 안에 10만 대 화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갈량의 호언장담이 못내 마음에 걸려 오나라에 로숙을 시켜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제갈량을 찾아간 로숙은 눈앞의 광경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태평하게 앉아 고문고를 타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숙을 본 제갈량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10만 대 화살을 사흘 안에 만들어 바치겠노라 장담을 한 선생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살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로숙이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습니다. 10만 대의 화살은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주위의 계략이 분명하죠. 공께서 부탁 하나만 들어준다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배 20척에 군사 30명씩 태운 후 볏짚으로 만든 호수아비를 가득 세워주십시오. 배는 검은색 천으로 덮고 북과 나팔을 준비한 후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단, 조요 대독께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갈량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로숙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3일째 되던 날 제갈량에게 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갈량은 로숙과 함께 배에 오른 후 군사들을 재촉해 북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배들이 조조 수군의 진지 앞에 다다르자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로숙이 대경 실색하자 제갈량은 느긋한 목소리로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북소리가 들리자 적의 기습이라 여긴 조조가 즉시 3,000명의 공수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조조군의 화살이 빛발같이 날아와 배의 실을 호수아비에 꽂혔습니다. 한참 지나자 제갈량은 뱃머리를 반대편으로 돌려 다시 날아오는 화살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의 20척 배들에는 화살이 가득 꽂혔습니다. 배에 실은 볕달은 바로 조조군의 화살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제갈량은 기습 공격인 것처럼 꾸며 조조군 10만 대 화살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묘산이로구나. 제갈량의 총명함을 내 어찌 따르랴. 사흘 만에 10만 대 화살을 구해온 제갈량의 지혜에 조유는 무릎을 치며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묘산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뛰어난 제조와 신묘한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열리면서 많은 제품들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광 8000 실물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전면 국산화된 10만 카드 AI 초클러스터로 대규모 국산 컴퓨팅 성능이 건설 가능해서 효율적 활용과 광범위한 서비스, 복제 가능성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서광 8000은 이미 20여 개 분야를 아우르며 국가 슈퍼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돼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개인 사용자에게 전면적인 컴퓨팅 파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능동형 AI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감지 기능, 장기 기억, 정서 리해 등 핵심 기술을 탑재한 최초의 능동형 AI 로봇이 서해 서안 분회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로봇은 일상생활 속에서 능동적인 정서적 동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는 중국 AI 산업의 획기적인 혁신을 목격하게 했으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AI 핵심 성과들은 전시 부스의 화려한 전시품 그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생활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성과들이 선사할 더 많은 편리함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0편 인민군대의 승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룡의 제1도시 복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조흥송 사홍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90편 인민군대의 승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군사투쟁은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승전 능력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군사훈련과 전시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의 승전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시기와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파악하고 신시대 인민군대의 사명, 임무와 향후 5년간 우리 군대 건설의 중심 임무에 근거하여 인민군대에 제기한 전략적 요구입니다.

전군은 반드시 당주왕 조항군사위원회와 습조석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실시하고 우환의식, 위기의식, 전투의식을 강화하여 모든 정력의 초점을 전투에 집중시키고 모든 사업의 주력점을 전투에 둠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신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20차 당대회의 포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으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군사 전략 지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강군 흥군의 관건은 전략입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와 시대와 역사의 변화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의 전략적 정세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 지연은 더욱 긴 시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목표와 임무, 기본 방침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대하여 전략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군사 전략 지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추세에 따라 움직이며 국가의 발전 전략과 안보 전략의 새로운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하고 군사 역량의 건설과 활용에 새로운 발전을 더욱 잘 이끌어 세계 군사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주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군사혁명이 날로 새로워지고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사유와 리념,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작전방식, 작전공간, 작전수단에도 심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최근 몇 차례의 국지적인 전쟁과 무장충돌로부터 보면 전쟁 형태가 바야흐로 정보화 전쟁, 지능화 전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정보화 전쟁, 지능화 전쟁의 특징과 법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제를 연구하며 군사 훈련과 전시 대비에서의 중대한 현실적 문제를 연구해 군사 전략 지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섭 능력과 실전 능력 건설을 확고히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여 반드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진섭 및 합동 작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인터넷 정보 체계에 기반한 합동 작전 능력과 전역 작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대가 전천후로 전쟁을 대비하고 수시로 싸울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강대한 전략적 진섭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성격의 작전 역량 비중을 높이고 무인 지능화 작전 역량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인터넷 정보 체계의 건설과 운영을 통합해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 역량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합동 작전 지휘 체계를 최적화하고 합동 작전 지휘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정찰 조기 경보, 합동 타격, 전장 지원, 종합적인 보상 체계와 능력 건설을 추진해 전투할 수 있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강대한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전투력 표준을 견제하고 작전 수요로 군대 건설을 인도하며 높은 표준으로 군대 건설에 관한 14.5 총체적 규획의 실시를 잘 틀어주고 전투력 건설을 제약하는 중점 문제와 난제를 깊이 있게 해결해 투쟁, 건설, 전시 대비를 일괄 추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실전화 군사훈련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은 부대의 일상적인 중심 사업으로서 전투력을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기본 경로이자 가장 직접적인 군사투쟁 준비 사업입니다. 승전 능력을 제고하려면 반드시 전투에 따라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투에 필요한 것을 꾸준히 훈련하며 군사 훈련을 단단히 틀어주고 실속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투와 훈련의 일치를 강화하고 계속하여 작전 수요로 전투 훈련을 인도하며 훈련으로 전투력을 촉진함으로써 신형의 군사 훈련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합동 작전과 합동 훈련을 심화하고 우리 군대 특색의 합동 훈련 체계를 발전시키며 계속하여

합동 훈련으로 군종과 병종의 훈련을 인도하고 군종과 병종의 훈련으로 합동 훈련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작전 임무, 작전 상대, 작전 환경을 긴밀히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항 훈련을 크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며 새로운 장비, 새로운 역량,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훈련, 수단과 방법을 발전시키며 훈련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훈련 보장을 강화하고 배치를 최적화하며 요소를 보완하고 방식을 혁신해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투 정신 육성을 강화하고 부대를 엄하게 단속하고 단련시켜 고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강한 전투 정신을 고양하여야 합니다. 넷째, 군사 역량의 상시화, 다양화 운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투쟁, 전시 대비, 건설을 병행하고 군사 역량 운영의 특징과 법칙을 연구하고 파악하며 군사 투쟁을 확고히 영활하게 전개하고 안전 태세를 적극 조성하며 위기와 충돌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국제적인 전쟁에서 승전하여야 합니다. 국가 안보 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시 준비와 군사 훈련에 정력을 기울이며 각 방향, 각 분야의 군사 투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며 확고한 의지와 품성, 영활한 전략과 책략,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전군은 항상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존의 조건에 입각하여 승전하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수시로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사랑의 봄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룡해 제1도시 복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양의 역사는 7-8천년 전에 베리강 문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2천여 년 전에 지난 후부터는 동군, 선주, 개조 등으로 불렸습니다. 복양에는 서수파 유적과 위도고성 유적, 춘추척성 유적, 5대 선주성 유적, 창힐릉, 자로모사, 휘란비 등 많은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하남성의 동북쪽, 하북과 산동, 하남 세계성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복양은 중원의 중심에 자리잡고 황하와 인접한 오랜 세월을 겪은 고성입니다.

이곳은 줄곧 황하강 중하류 일대에서 상업이 번창하고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황하강이 수차 물길을 바꾸거나 범람하면서 혹은 전란으로 인해 복양고성은 수차 무너졌다가 다시 복원되기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고성 유적과 역사거리만 남아있습니다. 천여 년 전 5대 때 축조한 복양고성은 성벽이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듯 둥글게 조성되어 와호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복양고성의 성벽은 둘레가 10.2km, 고성의 부지는 21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성벽은 무너지고 터만 남았지만 길게 뻗은 성벽의 흔적이 역력하고 성 안에는 지금도 5대 때 조성한 복양고성의 도시 구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복양 옛성은 사패루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대 거리가 명나라와 청나라 때 구도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거리 양쪽의 가게와 가옥들은 청색 벽돌에 회색 기와로 단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건물마다 내 귀퉁이가 건듯 들린 지붕이 예스럽고 대들보와 기둥에 질비한 조각과 그림, 생동한 벽돌 조각, 우아한 물루, 높은 문지방 등은 모두 명과 청왕조 때 품격을 띕니다. 복양 옛성 사거리에 위치한 사패루는 더욱 예스러우면서도 소박해 보입니다. 중심각이라고도 하는 이 건물은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복양의 대표적인 고건물입니다. 8.6m 높이의 길이와 너비 각각 6.6m의 네모난 사패루는 사면의 돌기둥이 지붕까지 닿아 있으며 지붕을 덮은 초록색 기와가 푸른 빛을 냅니다. 지붕 중심에서 사면으로 흘러내린 지붕 마루에는 각각 8마리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처마에 내 귀퉁이에는 풍경이 달려 바람이 불면 청아한 소리를 내고 루각의 내부에는 조각과 벽화가 즐비합니다. 루각 상단의 사면에는 희록 유도와 선현 구도, 하삭 보장, 북문 쇠약 등 글자가 새겨진 네 개 표넥이 걸려 고성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희록 유도는 복양이 한때 창일의 도읍이었음을 말하고 선현 구도는 복양의 옛날 이름을 말하며 하삭 보장과 북문 쇠약은 북송 때 복양이 북송의 도읍 변량을 지키는 군사 요충지였음을 말합니다. 자로 묘사는 공자의 유명한 제자인 자로의 무덤과 사당을 말합니다. 자로 묘사의 축조 연대는 미상이지만 수경주 하수의 기록에 의하면 1400년 전 북유의 지리학자 력도원이 수경주를 쓸 때 이곳은 벌써 자로의 무덤이었습니다. 보수를 거친 자로 묘사는 묘총과 묘비, 석상생, 형전, 석방, 산문 등을 거느린 복양의 대표적인 등묘로 되었습니다. 그중 형전과 산문은 청나라 건물 양식을 띠고 대전과 교체는 명나라 건물의 품격을 보입니다. 한나라 때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자로의 무덤은 봉분의 높이가 43m, 지름이 29m에 달합니다. 묘청의 주변에는 돌기둥과 돌문, 비석, 돌사자, 돌거북 등이 자로를 지킵니다. 복양은 룡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87년 8월 17일 복양시는 서수파 황하강물 인수로를 정비하던 중에 앙소문화유적지 45번 무덤에서 조개로 만든 룡과 호랑이 모양의 보장품 3세트를 출토했습니다. 64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는 이 룡은

0: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는 유적과 문물만 남긴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명인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복양도 마찬가지로 창의를 비롯해 많은 역사 명인들을 낳아 사서의 복양 고유의 편장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조상 중 한 명인 전욱이 이곳에서 전욱력을 만들어 처음으로 1년을 365일로 확정했고 창일이 이곳에서 문자를 창제해 노끈 매듭으로 기록하던 중국인들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우 임금의 아들 하계가 이곳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구정을 주조했습니다. 그 밖에 전국 시기에 유명한 군사가 오기와 진나라의 개혁가 상항, 당나라 천문학자 승일행, 북송의 수리학자 황초, 료시 춘추를 집필한 려불위 등도 모두 복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양은 이런 문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도심의 척성 문화보호구를 나누어 유적과 문물들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춘추 시기 위나라의 중요한 읍이었던 척성 유적지에는 현재 전옥현궁과 룡궁, 역사 전시실, 자로묘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모여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중화의 태양을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3: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 오늘은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은 강서성 경덕진시 창강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국 창건 후 가장 일찍이 개관하고 도자기 소장품이 가장 많은 유일한 도자기 예술 전업성 박물관입니다. 2015년 10월 개소를 거친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신관 부지 면적은 5만 9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건축 면적은 3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관내에는 신석기 시대 이래의 도자기와 한나라 당나라 시기 이래의 도자기 명품 총 5만여 개 소장했습니다. 그중 국가 진귀 문화재는 1,641개에 달합니다.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의 주체 건물은 총 7층이 있고 건축 설계에는 도자기 요소가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리 외벽의 무늬는 도자기 표면에 빙결문을 본따서 설계됐고 1층 로비와 각층을 잇는 복도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모방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9개 고정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대 시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시기 등 역사 시기를 위주로 한 고대 도자기 전시실이 4개 있고 유상체, 유하체, 조각 도자기, 고온 채색류 등 기예를 위주로 한 현대 전시실 5개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부터 도자기를 생산한 경덕진은 20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1000여 년의 국영 도요지 역사, 600여 년의 궁정 도요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청은 신석기 시대부터 원나라 시기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의 발전사를 전시했습니다. 그중 송나라 시기의 영청자, 인화자, 원나라 시기의 청화자, 고온 채색유 도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전시청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도자기를 전시한 가운데 명나라 국영 도요지를 주로 전시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청은 민국 시기 도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시기 여러 역사 원인으로 인해 경덕진 도자기가 쇠퇴했고 도자기 회화 분야에서만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주산 8호를 대표로 한 한진의 도자기 회화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주산 8호는 1928년 왕기의 창도로 설립된 도자기 화가 단체입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작을 내놓고 서로 교류하고 소감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덕진 도자기 예술의 새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청은 세종국 창건구 경덕진의 각종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세종국 창건구 경덕진은 기본 작업장을 조정해 10여 개 도자기 생산업체를 설립함으로써 완비한 도자기 공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진열용 도자기, 기념용 도자기까지 만들면서 천년의 도자기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국, 인민, 우주, 예술, 광명, 홍성, 홍기, 위민 등 대형 국영 도자기 공장이 10대 도자기 공장으로 꼽혔습니다. 전시청에 전시된 인민의 총화자, 광명의 영롱자, 건국의 채색자, 예술의 분체자가 경덕진 4대 전통 명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시청은 경덕진이 당대 도자기 예술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오늘날 경덕진 도자기 산업은 예술 도자기, 일상 도자기, 공업 도자기, 첨단 기술 도자기 등 여러 류형을 발전해냈습니다. 주체들로는 대형 도자기 공장도 있고 개인 예술 작업실도 있으며 현지에서 전승된 기술자도 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경덕진 18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맥락을 체계적이고 완정하게 담아 관중들로 하여금 경덕진이 도자기의 고장이 되기까지 명성을 떨친 발전사를 실감하게 합니다. 2019년 경덕진 국가 도자기 문화 전승혁신시금구가 비준을 받았습니다. 2021년 경덕진 도자기산업 총생산액은 516억 원에 달하고 그중 문화창의 제품이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5: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은 감동 중국 특집 방송 조흥송 사홍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소성 고우시 이 작은 도시에서 조흥송 일가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2014년 아들 조개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남경 공업대학 건축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불행이 이 젊은이에게 닥쳤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조개는 심각한 통증으로 왼쪽 팔을 쓰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악성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 가정의 평온함을 무너뜨렸습니다. 9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이들에게 있어 아득한 천문학 숫자였습니다. 이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다행히 여기저기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학교 사생들이며 이들 부부 직장 동료들이며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40만 원이 모아졌고 조개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투병 생활도 이 젊은 생명을 잡지 못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조개는 신체를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마지막 가치로 이 사회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그는 부모님과 함께 40만 원을 사회에 환원했고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2020년, 24살의 조개는 영원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조흥송은 아직도 당시 돈을 보내주신 사람들 명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지만 늘 그들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조개의 아버지 조흥송은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셨다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개의 어머니 사홍란은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그들에게 기부했기에 받은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부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열심히 돈을 벌어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 사홍란은 시간제 청소부 일을 하고 남편 조흥송은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만두 가게 직원, 종이 상자 공장 직원, 환경 미화부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가장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이들 부부는 현지 학교에 10만 원을 기부했으며 또 홀몸로인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사홍란은 돈을 버는 것이 허기를 달래거나 옷을 사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넘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2025년 연말 또다시 1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들 부부는 6년이란 시간을 들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경시에는 유체 기증자들을 위해 지어진 기념림이 있습니다. 조흥송 부부는 매년마다 아들을 보러 이곳을 방문합니다. 조흥송과 사홍란 부부는 아들의 각막이 그 누군가에게 빛을 가져다 줬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가 밝힌 이 세상도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평범한 이들 부부는 6년간의 견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흥송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0: 있다고 합니다. 아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하고 사랑하니 시름을 놓으렴. 또 기부도 계속하며 행복하게 살아갈게. 감동중국 기념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에 대한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부는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검소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견지.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선사합니다. 조흥송, 사홍란 부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 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의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벼집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 지붕, 가만이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0: 노래 그대는 봄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

얼른 자의자단 뻗치겠냐. 얼른 지르기 자의자긴 호랜들. 흐름은 도탓 얼대게 발 태근이 해기 에뭇 가래가 흐름어. 시드르구의 닭물 얼른 지르고 시드르구의 발 잡시달라. 당월든 지르긴 월소다. 시승바운의 수를 후추나서 애가 도구르 흐문 늦고래 불어 시드르구의 호래가 딱 뜨냈다. 자이자단으로 지랏 시송바우 호역도르기 대일만 바스초 여우흑네 부인을 올락쓴 호일하고듯 비치기 가르가지 비트굼지도 비치기 느긴 자달랏 우증클에 탐흑도 비치기 탕하네 탐흑도 비치기 시샤왕 뉴허공어스 워르푼 안에 알은 흠질쓴 담목도 비치가 아 여우

은진 여우후의 활약이 아니 탄무진 셰드르보 두심을 나에게 활라트 말에 흐지기면을 알든진 탄무한살 오래밭 우스라분 것은 타나시 은진 시샤왕한 자르만 한세를 설한 것 내구참이 지기 일거지 배드 은비지기 알든진 탄무스들 여가비야부터지 팀벌벌 탄무스들 배든 여러구암부터 가비야 태워라거지 문문이 회찬 하드고 하야군 바스초 을듬 주인 아임 마이기 가라가 세안 에리기 가라가 이루고가 서나 여우진 여우가 여우롱 여우호 두루분 죽단 갈도 사제 하이하였으니부터 와 버드바수 들어올게고 시샤오로 딸헤를 내트리 의리 아틀리 Мэд хэл чэтлэйчэн. Гаднаад, ээд дүүгэн мэй хуа шэнгүүн шээ жинтар оржирад хоэр ахтур ёсэлжэн.

0: 대체 동반도로라 더 바토에다 이내 왔자 지리기만 헛내 같은 벌거지 장군 남미 당원아 여우 귀인의 위야 동반도로만 송빙후 잘해는 소희기 일회 한지에서 활성된 청상이는 말벌다 말해볼 여슬란의 귀차간 아무래 멘디나 수호바 여우 청상 타날 어떤 지력이 벌스룰지요 이건 벌스룰지 어떤 지력이 벌 늘리엿 어떤 돌벨티엔 사람게 벌지 엉어치 타리기 벌 어느 불태가죠 해 누가 친동외사의 바왕 리문더 나르듯 냥냥 다이스간 함글한 수이도 련화증 복음된 들었지 등벌 탕월진 혹신 준득 쉬세기 정향매틀배야 장진 다이소 자로락내 장준난 바짜호야르매나 치륵벌 드래호가질 아래 두루분 드머스 드래호야 여우귀 잠을 이르센 돌단 세둘 이딧 오지 도스네 해나 저우화랑벌 젤르기 보지 틀릭박 진통 리멍더 못인 올디 벨히다 비 워린 부여는 질긴 돈 예바 디미너 토스와 비 스티클 암르고의 돌단 니슬들 해서와 탕와진 허진 허진 토스만 나를 끈들간 헵슬가 가득 헬테벌 헤라브르바 이모선 한파우 연산 호일장전한 뿌이 함그룰 여우구의 정상벌 타분드먼 체리가 나와 장난하던 야비마 대누호 란정 그득 호일장전이 장난한 의리기 통관조 기르올라 은은벌 저화랑단 후치 토슬올라 여름어대 여우구이벌 동반아 살라 겨우저스치 답은 듬은 질간 살가제 허이르 장준하르 부이함글올라 두르미니니들 장난단 니끼노들 허르주일레수 튀디자부자그 여우구이벌벌 도구리 저진 바이야티 안흔다간 탄물벌벌 만내월디 허거디란 만내그리는 무디밭 우늘얼리날디모 으르헤문게들다 이흩듭지 두르득히흩대벌 우사흘리 탕하나스 응기주 헬제친 여우휘미니비 들리히대네 니게헨 트리굴튼 으르듬슨 벨레니 응기지 벗다 테레활게 훌튼던 바이라드 훌튼던 찾지 벌티니셀 떨어지란 치르기벌 저우창두르벌지
1: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о Төв радио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тө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мт.
2: Хянагч Отхон Хөвчин.
1: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ээ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ж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